大爷拉钢格是这样钱呢杨师傅拉酒毛总杨钱

0: 이리니 니거 잡고 고쳐도 흩어루 태포는 데리고 땅땅다. 데니 저기 흩다름 흥합지 잠즈 삼대 넙거고 호르크스 잘송스. 초나 흥합지 잠즈 요노 얼젤은 담치 그 얼지스 니긴 로고디 호르 함바 혼은 담치 부 얼진데가 저기 막 삼치 잠즈 샀당스. 아우가 롬부 흩다그라라 흩상스 니게야 저기 막 찌카즈 샀당스. 초나 찌카즈 요노 우짜 갈랑가 홍르브가 흩사종이 탈송스. 다디 아르덕 글롬부 시안그디 아움마가 군체 장가 찍지 잠즈 아르존다라 점동 찌르크 가이르즈 고욘즈그 땅이 조원우 갑데 호르크 파터 탐치 카르동랑 야라칸데노 아르델루 시안그 니치케 찌아타 호르크 함바 남랑 쳇다와 테위 리 크시식다 땅이 남랑 쳇다다 다가 종다다 호르크 파터 탐치 푸 시너즈게 즈기디 호르딕줄 함바르 제우테 너지 쭈꾼치 초어 그지 땅란 중화진다 알롬부 시안가 니치가 쩐타베디 아르딕줄 함바 제우 아라트 뜨그름 바로가 세가 간남티긴 척가 확버트 척강 잠증 바르노 시안 거르디 알롬부 시안가 니치가 가즌디 엘리트 에송스
1: 시덴지 산군 쪽보남바 당대야 랑중 잠능어 제치기 비레친 똥침드네 주고 레첸디 좀지바 단진 초등 좀진 간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바 단진 초 제초 스타클바 아긍적 체릉 등 소누 마른치는 니힌 최치년 버 과진치 다디모
2: 들질람든 샤무람니 체라 카슈고 돈칸
3: Drive
2: Lampton, Joe Mutemni, Chela, Sand of Shankan. Drive Lampton, Nyan Mungaki, Chela, Sam Kum Jalikan.

0: 시전 드럽실랑미 람카르 나티 람튼 우치 참친 치람바
1: 체전 드럽실랑미 람카르 나티 녜무 담친 도르고 체랍실 드실람튼
2: Jumbo lam yig demo ngna yol
0: lam jer ni zun jumbo tnaxal
2: dzil lam tun

나준지마 드마 치치끄릉노가 시라 체릉 남을세고는다니가 치더고지시요 찬충니와 티바가 치끄릉아 나흐뜸즈그라 시중즈기 치더고지시요 리비 가르쿵가능아 나충시비 디통을 진히리 시바 디통은 잘롱종중디 슈거릉안드무즈니 냠주기 고거시고노 진히인데인지나 상마냐 주즈기 데니 시스템제로그라 시스템저요가노고 조고총총상마무기다뜨니 로쪽가비 니나지기세니 시스템요과즈제록시요 지금 디스크 능성나영 조구총총 창마 캐츠가 아닌데 모즈 리시아가 쳤던 조 유일 리 대나치 디스크 담진이라 당디 나총시비가 지그 찬총 동우 조기 등일근하고 어떻게 일한데 같은가 당디 림층근하고 어떻게 오는 것이 르냐무데 니가 아치 냠스진영나 참모레 대나 조구총총 창마 선능마지 십등용자 조기 등일근하고 어떻게 일

0: 바롱 러르레
1: 좀 말이 샵죽 알러레
0: 전 개근 빠진 러르레
1: 능 허리 튼튼 알러레
0: 족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야 형님이 조금 총총 아 다타치 저거 산지 있는 진반 등기나 나총시비 가스크 산총 동호 조기 딩저리인 아리 등디 조기 딩저리가능아 아 조금 총총 남카 조마글랑노 그 실라 시티 총총 세고노데 쳇다고 리시요 다나치 슈니 디스 담진이라 실라 녜몬디 신년주이 실리아 가니 실라 련조 가노 능기 선디 쇼건 조엔 탕요노 아 디한친인기나 영 실라가 잠치요노 그 조금 총총 상마가 영 조랑니가 잠치과데 보자지마크르조 디한친인기나 영 조금 총총 시로카 등 잠노가 실라 녜몬더가 예고즈급 쟁이 아 요코즈글린 히소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 층거 조기 딩질거 글마시나 양초거 디치시비 디칭거 녀모 요 가스터질리다땡이 아랑게 살만리비 얼스클린 녀모데 게르겐땅 나냥거 조코 총총 망아즈가 럭치히거 나양초과 드나가시 녀마 시기데 시틱 총총 세고노 실런데 신년 유엘

야 년이 뚜꾸총총소 공인지나 뚜꾸총총 남카 룰마글롱무가 시르 지티총총 세고는데 년당날 준이치 나준지마 룰마 치시클롱무가 시르 남을 체랑 세고는데 년나당아 나총시비가 시크 찬총니와 티바가 찌끄능아시가 대릉포자림그 쳇다 고지요노가 하나 뜸라 시동한 연주이나 참어져

야녕이비 두고총총소 다스타치 저거 산지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슬림 친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아리 당디 리비 가르콩근아 시스템제로라 진두나가노 능기서 시스템저 요가노고 두고총총소마 무기다땡이 아 다시 시스템즈가 유과즈 아 로브투가비 니나 지세고도는데 쳇도고지시요 대한친인지나영 나총시비 대통령 시리 시파 대통령 잘롱종존디 쇼왕안도 모스가 냠주기 고세고노 젠히즈가 르디즈고 다나친 헤마일란드가 등아 아 시스템 로브투가비 니나 지세고노 니친엔주일

0: 캔디 시충 렌신
1: 차루이 담질라 글랑진
0: 흐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춤시 비어 가찰다슈

야 형님이 두고총총소 다다치 저거 산지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슬림 층근 지티 참바 리비 스카르 콩근나가 고지기 요노가 나총시비 디텅의 진희가 촌이 시바디 텅은 차롱종거 쇼와르간도 모즈니 냠죽시 고세고노 다디 텅급 진희 에르딘데 지종 모즈크 조주일 드나 두고총총 친인 주 한친인기나 영 첨더 처마가 영년 중어 리와인 ri tana chi dip yin de si bi de tang de si ge du nang yi ge yu ne si ba de tang ang cha long song jun de si ge ta nang ge zi ge la si ba de tang ge gu ni cha long song na da zu nga chi ge zu ge phu sim chu yin ni lu jun ge ke ge zhen ji ta gang mang zi ge lang san ju ge ri de zhe zi ge la ka ni dan long san ju ga ri tana da zu ge si ba ge ta di teng cha long zhong jun di xu guan ngan de mo zhe yu zi xi bi di teng cha long ge ke ge li bi zhe chel me ge di teng xim ge di teng li bi di teng di han zhe ni ke ge ka zi ge di teng na mo ge xu guan ngan na mo zhe da ke ge nyam zhe ge gu ge zi ta na tu me rin ji na chi me ge di teng ta na mo ge nga zhe ge me se ge dim gu no jim chen ji na yang chang ma ge xi si de da ke ma zo lu qin de xi ge zhu gu qi ni na zhu teng qi meng ni 도모가 니우즈가 초카 디랑나 머리리글그나 카퍼 진틀 니엔첸 다 루친 잠은 나츠 아 디한치니 랍지그고 다시 망아즈욕 디쟁거시바 망아즈 아 다 총디니블이 거기 허경접자 니드브가 함 다크게 난더요니 도모가 네트요니 나인지나영아치 잘음강마니 이르트카 디동나 시바그 먹거디 탕다 송치위 존데 가치는 건강 챙즈그 디동나 샤이즈글 호프자 시마 타과니 아 달루제 로르나 루치징 샤이즈긴 당 차리가 치 먹은디 아 달 호프자가 고득다다 영나 첨성그 고득다다 아 시비 탈롱그 진인 등 탐비고니 아니가 뜻실이 죠 뜻시가 가친지 디한친인지는 뜻실이다 등의 영접 니접 아 건강스 요크 시바티쇼크네 뜨요크 대형식 디다등이 디토니 그게 많지 영나 용지 대조도 시가 진이도 못 파마그 시아이 엔진나 셔르트 다주 시고 백케잖아 초코 후이차스타기잖아 초코 강터 니올이나 초코 로준 단디 제즈가 지금 올 사우 올 제즈 쪼꾸 너무가 오니 만타나 시아이 카르마 단디나 지그지가 한친니 디머니니 도무즈르라 다 아주 년천라스 관도 문디티나 karma samchiga hana damani inka. Di tangna siya iiga kirga da nyanchana dashtang ina chukwa kirga warga, wartag ingna chi lishanjig wachi siya iiga lishanjastanga kirga ndiktang, huicha dashtang. Ndi ingina yang kirga tsangrigtang tambi kirga wartag sgi yoka ndi shuwa tsangmaga dorhnang ijuta si gachig. Sigini inda guomsi, nini ingina kirga ditang anji yoka. Hari tana nyua mungina simga ditang re. Tarku da tsangma khisul tar hama manga zika shipa ga jindin da zi zi tangtuli ni dan jatsula rang zhinga tamo ga namba zikra la titang na hama manga zika rang wachigindi lobjung shu ni da gali namba jay gair ta sabi jamji zik lo nandu kundu hama manga zik yang na gergi manga zik ndo lo yang ri yinna yang nga chi shur shigini shipi senkam ga dien tang diyang shiga dorhnang ay ju shipa zi zi ga nong shik

ཁྱི ཁྱི ཕྱད མམ ཁྱི ཕྱད མམ

0: 아니 제딩 거 상관 아니 되는 거 렌천디 나가 같이 담 토지 다지 거는다 그 간이 반도 거 잡는 아마 소르가 나 좀 클 타는 좀 처럼 머리 홈장 땅보 길긴 아 계속은 길럭 단식 근데 달리 니게 탄다니 잔드스가 통통 레이너 대랑은 앞서다 나와 같이 니 거리 앞서다 특파 같이 얻는 앞절 근덕 선보이나 저 담 토지 그냥 말이 대단한 되는 게 렌천데 앞절이 저 다른 토르지가 시고는 걸 호조나 바가 아 다른은 조난도 수고 없친 연아라는 게 레난도니 첼리 아 너무 그 저 랑랑 그 점난도 누구 샤와 아 너무 망아즈가 카탈달이 다른 토르지긴 되시고요 대단한 그 저 토르지긴 딘토니 데오즈가 에타 사와즈 멘비 아 다히 문든 신인 다시긴 티토니 아 대런 그 게든 그 갑다에 고노 데브진 딱 주인 너거운 디랑데 다로트나 바조가라는 그 셉출 된적 돈득치었음 안다조 더즈가 요과리 대한신이던 토르지가 시주 그 다즈가 요과스 예촌다 하장 그 가시엔 버레디더나 로트나 바조르 다치 고니샤노 다리다 토르지긴 데 시주 그 로츠데 토나나 라는 그 라는 앞다기 메토노 그 디초이 마리 디더나랑 그 길긴엔난 자 파마인난 자 다조 그 영 다친 그런 거 그런 게 지금 토지가 시 좋은데 이거 그런다 뭐 아직 탑고 매 나라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돈 등도 있고 아직 접 좋은데 하여튼 그가 챔 버리 대한신은 그 같은데 그 참다가 안 봐준 손진아라 시 근딩이 텐데 그 돈능가 요과리 예조 다 가서 되는 데 손진아 그 만사고 주 영나 남단데 그 너트게 제조 손디나 영라는 쇼리란 디 조진안다 안 너무 그 환주단데 자주 그 너무 그 티컵스가 기다 등이 참다가 안 봐준 손진아라 영 지 콤바멍아 메나라 다 라는 게 샤인데 토르지가 시고는 갑던데 단 토르지 그 뒤천데 손이야 시그 가치 있는 거 겐거 참다가 안 봐주게라 라는 게 뒤쳐서 자이 아 다니만데 초크게 샤인데 샘소리 있죠 샤인데 그 셉추자 덴저라 넘은데 되게 지금 간 커죠 더 소소니 타니 참다가 안 봐준 손이라는 게 되게 지금 니게 탈라 아 자드그라 딱구냥 나냐 암적으로 얘기한다 좀 하여튼 그까지 해버리 양진들 그러니 다시 고나 송고노 대비진 대비실 그 주소 통한 반 손전 토르징 대신용으로 말 다근 토르징도 디진타 인이나 그러니 카다에 거리 사조라 토르징도 가친노 며치가 총참이노 너무 그 카다 망아리요노 디젠거라는 그 샘컴이 된나라 단 토르징데 마와디 사조 며치인도 차송 잔잔 너무 그 샘컴아 요네레 요치 레타라 그 토르징도 다 주 지금 그러니 장조라 소프트웨어 조조가 람그 좀 섬드긴 된거 말도 다 녀치가 람카가 좀 섬드지나 아 다테츠에서 진단 심물이 지르지오니 안다모르 디한치니 이쇼 단 터지긴데 통칸데 사고다 이나 소트나 바조가 라는 거 샘컴라 드게 좀드기 터지긴데 라는 거 참모리 병원아 로섬조 참모리 병원아 디타던 터지가 시준데 하정 그까 챔보리 대한신에도 좀 토지가 시고는 그 토기든 다 지고 나서 시작하고는 라는 거 다 지라그나가 손나라 잡조라도 마차와 디진도 소프트웨어 기르긴 남바조 그쵸 초타가 지금도 망할린 게요 아나마나 대신된지나 초타가 지금도 수영나 뛰는 그 것이 쇼강강스가 하나 렌타 쇼강강스 시가치르 너무 인조군도 소송이 되나라는 아직 종아지가 마음에 바리요 또 다른 조조 다 하진 것까지 못 대한신이 다 지라는가 토나영 아 라는 그 자슬군 단 전이긴 난자 샤미긴 난자 더 소소니 타네지 다지 그만든 칸난자 워던 칸난자 너무 이나라 영카토 타나 리즈와 망아즈기 조르르메 그 용원 더 소소 인지난 데와이달이 라는 그 마츠바다 땅이 더 소소니 탈라즈게지 지 냠조이 주 나진 그 가신 보 대한신의 그 지그라는 토나 다지그라 그 능나 직접 디오는 란자 만큰 그녀요는 란자 너무 이나영 라는 그 샘코마즈게지 지는 그원 란자 로트나 바가 안 되머래요. 그래서라 더 탐지 고랑랑 아르그르미이너라 아르랑랑 아르군드게이노 안데이노도 희귀지기다 땅이 다 지라그나니 지게지 지기다 세미나라 하빈데 주나 정가 챔보디 안치니다 그 지글랭군고 갑톡다데 다시르킹이 타니라는 게 지금 포함된다 디긴다 라는 거 홍어 놓는 단자 너무 그 시르 때지 잼주 대한치니 군지가 간대랑 지라그는 된조거리 자서 라는 거 리스트 안 쓰게 데모진 더머리 군지 준 된선이랑 하정까지 보단들 스폰지나 같이 지글랭고노 그 기카 대인이나 같이 다른 있나 다음 터지 그 쇼글린 선디 잡아 탑카타 디나니 나 길기나 바조그양 사우타 코이니 디나니 카브다이너 디타르타 그 길기나 바 대고노 따르트 다 지근디 시코노 갑토가 지금 냠죽라 도는 이거 산디 제즈지 도는스가 요과리 준다 하정가 챔보리 레조만 바탕 디츠 그런거 되는 거 렌선다 그 참바 동오띠 소송 그지 살랑 그 참반데 레시근 참에라 슈네기 주 되는 거 렌선다 그 로르긴 담비는 가그 참반디 나가시기 주일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bi lang chu si ge dar ge le jin bo zha wo lu deng xi bi de bi nyang ri he ge zun sim jie dong da zong ku jie de zha ri ri na sun jie lang chu deng zhong ni me ri ri li la zhu ku de zai xing sim la de ji de zhen年纪不单比格勒格勒几个比心比有决心更猛是个战霸是修霸萨拉是个日经制的结果我们这可是马南马是个错日一个国人等错话日等拿孙子国人人等没错日 dan zhan heng ge ramu ri bor ji jeb zelam pher ji jem yer chen sar tu jer nyang tu den chu je gom ja ri wi khwi yin jer tu zim dang che bi pher ji dan ti ro sar bi jang chu zh sar ba dan chu wa sar bi ga yang gu di jin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로바남바카톤디히르크 나데는글로

0: 야디나 땅 토동을 끌음 땡긴 거 본다 저거 사실 다 저 본다 그렇게 거기 가는 거 저하는 거 어디 찰떨란 데 근데 역시는 야 저거 저 데모이나
1: 곤즈바 데모이나
0: 데모이엔 되는 게 렌스는 아직도 너 가스에 도망하는 거 어떻게 간다 디디나
1: 나 저거 공부 광초이야
0: 레레레 아 저거 동그 광초 되는 게 렌스는 아직도 너 가스에 견내 저 가는 거 거기 저 제리신 용고
1: 어 야야야
0: 저와 동무도고 캐든다고
1: 야
0: 아 시갸디 흑적금 차도전 제클
1: 저제
0: 시갸디 흑적금 차도전
1: 시갸디 제금

0: 야, 지난 주 갈고 이거. 아탕 탕나 자미 아탕 리가 자미잖아. 남그 까르마스.
1: 아, 뎅가.
0: 뎅가.
1: 뎅가.
0: 어디? 남그 까르마르고. 야, 도부테랑 되는 그 렌천능이 조샤르강 아니었고 기다다 지금 농금 강트가는 그 거즈 마키네 당 조르고 있던 시에도 아 조샤르강 아니었고 이제 막 공부해 오지던 추정도 가능 샤글랭고나 추가니 그 데모 야 데모 야도보나 바다양 티츠 근거 되는 그 렌천다양 동참다니 조란 탈렌천디 좀 증간 커와 사제자 희등 Tarkil war tamrin tsuxishib tarkil war gantag tsaynang tang sonumarin chingi. Namchib jaga namba tsu tsumrgan gondzini tang jimilin tsanang atso tang jil, rahi delag.

당가비 친예진이네 니통니 특도 제용체 된지 톤시다 다비 쉐고 뱅고 좀비 자고디 바탕에 자고지스 랑싱가 니통니 특도 된지 톤시다 다비 쉐고 비비 자고디 바탕에 제스도 제첩 큰거 고지고 당샤 제조 당 니법시라 랑싱가 된지 톤시도 샤와 고지급시 상친 등이 진리에 윤네 진리 선정 좀바 상친 업 된지 톤시라 용 탄큰거 진리 조정 좀바 정진 근 총더 시버 마슬 샹글은 고프잔바 차급시 달루르 다직바네 제용지업 된지가 톤치다 다와 텅 년가와 인라 조샤크존 뭐 청미 된지가 돈흠시 바등 뭐 청미 차튼 히바 년키 원문의 자실 년키 원문의 진은 자실 지득시 바시 바대이네 랑성기 된지가 톤치를 지득인 거줄지 녹섬 샤출 베버 담버미니 된지가 소소 토브중게 차튼 차르 히샤 차브다 등 저득시데 된지가 저득 던출 지글라 그렇게 등습 등니 전속 용지업 된지가 더 히등 된지가 지금 원문의 진은 자실 쉐비니 바 헐리 체르 등에

당아비 친예진이네 저치게제 집시피 대친 태블라니 비스감들 상친제 머럽제머 샘크럽셰피 샤위 아윤 탄캉 등 상친 등이 리실 바르간 바치 소싱 오르그랑 총 클럼 답지르종 머르그 톱총데 샘바 조미 차동다 송춥셰바 등 냠데 저치십시피 대친 오르시피 어조통수 샹글피레

0: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컨트롤 부마즈가 선견나라 하장 년들다 체기레 년나영 로스킬 톱사도 뭐라 망아치 되게나 다들은 걸 했으니 지그리게 어떤다 되게나 지그트르키 그런 거 동타 냐무즈가 된다 등에 렌스나 브라키즈기잖아
1: 야야 나니 다른 지께서 제우 종가는 그냥 스템지게 치다 다다시 몰마가지 양도 먹으러 온다 다 참바 통통즈게 아마 좀
0: 야야 때

0: 야 저거 데모
1: 지금 다시 데모나
0: 아 데모 데모
1: 그 똑은 걸 놓지 제스 야글로 그래지
0: 원래 로 챕틴 야그 때랑 님 마르켈라 카르스니 글로즈긴고
1: 오 야야야 자 챕틴 야글로 또 초라 그런 돈아 초통과 초선도 소이 완전 튼지 번역은 건든 봐 저질한 통 건든 봐 그 소이 그건 건든 봐 영주가 다 남도 살이 있는데 리포 대통령도 제대로 가득 가득 글씨 끊니 야 고다 거든지 아 다 딘토니 다 개근 남바용 다 정문고라 소지가 지금 또 거가 샤이쇼 아니 언니 개근 남바용 남도 살이 있는데 저기 샤와 남도 언제 혼자 나 가득 가득 글씨 끊니 개근 남바 다 니 카고라 라파타라이
0: 농나 농나 공천이 이제 갈리 몽용 거는데 개개 남바랑 치고는 이제 또 자가 런도 레레레
1: 알레 때 통식 모는가 데 포모도마가 데가 세가 공안 저서고는 얼른 비어라 포모도마가
0: 알레 포모도마 세르게 된바
1: 알레 세르게 인카게 또 지 막다마
0: 포모도마가 야 잔도 스테스고노 저 세르게 들 뭐야
1: 알레 알레 알레
0: 저 지미리스나 코트기다디 뭐
1: 야 데모

Ya, pandadimo.

0: 야 조금 데모
1: 데모
0: 초리스나 시기달레와 세튼자그 글런드 지금 삼리럭 체크지 영나리와 샤키
1: 오야 대충 건전바다 세미로마다 포모도마다 세랑도마다 라마 잠발라 소화 탄절라 로스키스케니
0: 아리
1: 렌산 지메나데 라마 알레테치크 튼자 아마 데길라 케체모 티치다나모
0: 알레테치크 튼치 파마길라카
1: 아야
0: 야 갑자기 밀리스나 코트길라고 디모
1: 디모

야

야

야쪽 넘버 되는 참더니 제적의 멈터 더베라 렌친 촌이 길랑비 집성 로마스 군우고 동남달라 산로고스

0: 야 디나 슈니 기치 데랑 그 란시 앙타 쳇치 바 소놈 앙시그라 란시 앙타 쳇든 바 테터름 범 다니가 에라 카르탁 땅 다시 디나 슈니 기치 란시 앙타 쳇치 바 소놈 앙시그라 란시 앙타 쳇든 바 테터름 범 다니가 데랑 그 조진 더 견린 주이 야 챤이가 씹 견린지 챤이가 데랑 그 조지이나 아랑일 그 기진 차릭 렌팅라 디 가친 아랑전 세니 도모즈 사우즈 코타
1: 마코타
0: 아랑일 그 기진 차릭 렌팅라 디 가친 아랑전
1: 차릭
0: 돈바라 괜찮아
1: 괜찮아
0: 야 난드는 거 삼나 쇼
1: 오레 야 다트이나 아 테론 테콘만 좀 시고 뭐 스파크탐 거 파사 아 스타카리런 땅땀 거쳐서 카차르고 그런 땅티가 쳐서한데 아 다사장 도스톤 도르물 니마카르 오르간드 마하르스름 소이르 용르가 아 땅땀 셰파트 지나포 코인스코 님자금 도인스코니 아 너무 뜨거뜨거 성게 카르모 동조 메르는 건 뭐 잡드기 대한테나 다 샨드머 기르근드 카소 옛나라 다른 코리데라타 니데라샤파타 니선 코리로이라타 고니로이라소소토니 아 샤카모 욘던젠 아르지코샹마 콤르가젠 아 너무 강망즈커는 소니 아 다른 게 쓰슴샤리 용조르칸다니 콤송회 용조냔다니 너무 그레타라 아 샤차치로 와나 샤코너르 동차라로 와나 동코너르 에코노테 토얀타나 다른 게 다탕거 지금 젠다르 몸바브지고 트그라시케 스테브지고 아랑 그 흑담 그 카프시고 옛나 다 소진거르니 아 다른 게 지금 공바 그렇게 나죠고 차치 그렇게 나죠고 아 디라카니 라카와 시아돌라 롱르진의 시아돌라 가가감니까 가시아 롱르진니까 시아돌라 아 코아 카르티르 나스탁 지금 저거 콜롱허티 케스탁 지금 코나쇼 지나이나 아 다른 스타우즈이나 지금 시청청리라청청이니 나청청 남키청청이니 히르브라트미라 럭통 아르그니 욘드메라 코르톤 덤모즈 끈디라 카니 티샤치 비난더 카물라 카리 콘 무차 카리 타라 아 나실리 시츠크타 메라 일리 치츠크 카이라 니 컨크르시 만 차츠 그시 터민드 피 추츠즈 클라 카니 아 니치자 그르카 크그니 히츠긴드 나 니 카르르즈긴도 나 니 도르치 틀리스케닌드 나 니 살라즈 즈크유야 세코노테 테얀타나 그차우 울 머르그즈 그 쫌바 안디 차치가 라카니 조치 샤리 소나 우차우 르그니 라카니 샤리 조지나 안더자 치와르 군훈 그남 난다 땅사와 잠초고 땅난다 뜨모 레타라 안디 라카니 니 쳇기 샤카고 지나 예나 우차우 르그니 카치나 롬진 쳔우즈기 요크 지나 예나 아 우차우 르그니 치와르마라 총와르마 아 총거르니 치 안디는 그 아 다그차운디 어차우 우르관다 조인나 옛나라 어차우라 차치글라 카니샤리 소나 안고브라 탐그브라 총지지고 케나 커카 총지지고 케나 고브라 그능나야 어르그르나 나 총망아요노 온고란다 요 지금 우르키는 그 롱정이 용제임지나 혹텀츠가 고칸 철치트라 목텀츠가 냥치통치리 인주레타라 니삼바카루 통이니 달리 예삼총 문다이 달리 츠코나요노 카치가리 시르나노 종학치지가나 예나 어차운 고브라즈게 난디라카나 차침버터 톰바 치무 망아즈게 욕 아 난디라카니 어차우 아 다 콤바 아 마무 차츠근데 조 예나 올렌디라카나 버터 톰비 차침 망아요노 너 쳐즈게 차치 욕즈나 예나 아 다그나르가 모르 람차 모르 하라 아키요티 스타갑테 본좀 그냥 그르드케니 올리 아 다 만고 마냐 마용니 덤고 콤바르 대연타나 안디 우즈르튼 글라카니 독티샤리 소나 안디 콩암토 아 콩암토는도 조이나라 다그차 음르그드케 원통토 이르트튼 나브지고크 아 안디 름쿠군도 조지 체크 름쿠군도 조 체수즈급샤니 옌나 아 타카와카리 종그 카마나 전 럭음청아 전 아 너무 그 샴송 그 시그르 우진 고니 냥제거를 넘고니

0: 냠브른 죽고고 로르진 세케 야 따짱고나 요니 아크 동그마라 짱긍 이츠치끈 치그나 칼구라 칼구 마르지 짝킨나 요니 이트크르체 총로스르 짱긍 이츠그니 그 치그나 카치라냥 찌마탄 짱가나 요니 마르 동라 섬크르 짱긍 이츠섬근 치그나 카르구타 콩글마이 파롱 능글득다 마이 공오 능거스쿠다 마이 춘양 그 톰반지 제너 나샤크 샤디닝 총너 응 카르치 와르크 츠보카 가우 능거 청포카 제파 능안다랑가 다침도 조금 좀 버치라 족 지금 초다 어랑긴 거리 잡라 족 지금 초다 응 카르치 와르크 그 지금 동안이 특은 능간 거 지금 오라 직진 땅고 회인 대신 마 땅고 지금 납셔로 다가 지금 탱고 니세크 땅크 수그 퍼나 수그 다가 지금 종고 니세크 단 직진 땅 지금 샤나 카이 지금 지금 샤고 니세크 따라한다나 안단다 즈크 카이 지금 그가 히라 절 소장 자원 능가 직진도 디브다 마 잠 지금 샤나 공항은 책가양문조 사토모 책거스테와 조리리 샤낭공고 덩우르카와 체치그즈 차가친 쿠르카루랑공부 치그즈 다가 겐둘노레 치그즈 다가 덩아울롱 치그즈 울롱고 도르지 자툼 치그즈 울롱고 서터르그 칠 치그즈 울롱카니 마이글호니 이그즈 차아라 잠수 카니 이그즈 도 아모 러기 덩니 이그즈 다가 덩아사 치그즈 사가 골라던 부운더르그 자우르르 치그즈 서커르든 치그즈 로인 소든 치그즈 달랑저 랑튼 늦지 치그지 위니 도르지단 치그지 칸이 러오 스테르가 치그지 소니 러오 쩐진 치그지 남니 오리진랑와 치그지 답샹니 캄발라랑 아운던 잠능니 치능아 치그지 캄바브 차치너저 치그지 토니 와리 코스 치그지 와니 리팅러저 치그지 마니 동컴강트 치그지 다닝긴 치나 마친 긍러 치그지 럼 톰부 제트그닝든 치그지 체첸부 마음저 자슴 치그지 로디안자 올랑가 치그슬 노디 다마자즈 그샤나 너무즈긴 세케 야 타울 카와 장그 카회라 야니 다나 야라 칸본 초고니 세카 마니 다나 냔친 탕라 땡고니 세카 니 휘터라 찬드기라 롱터라 참트니라 총공부 이끄니라 람 초족 지금 초나궁 안은 탕아 홍다 우선자 원능가 장치 총공부 착소자 무이니 당은 그런 엄른 밥사이니 응밍 응튼차사이니 종고기 창토라 코나 위원 총원 백합진자니 조클까자 올라카나 우따파 장근 초지냐니 종아 잔기라 코나 마잔기 자우샵진냐니 야 따티랑 거치클 하침 갑직 동질만디 토파다 마잠스기 이난디 흐친고 예창예란테니 투기창예 끝친 코니 고친 잔르 예란테니 마잔르 예 끝자은 코니 흐치친 와우 예란테니 버와우 예 끝다른 코니 오뜨 담칠마뜨 이니 홀롱 담칠스 예롱 이니 몰롱 담칠 응올롱 이니 차르 담칠 셔르 이니 촌드 담칠 따르친 이니 셔가 담칠 응우가 이니 능가 담칠 셔가 이누데 테랑 거치클 하침 갑직 동질만디 토파다 마잠스기 세게 야 다디는 근중고 아큰데 조토바 담아잠스기 인앙고 샤모고 나녀다 울흐사니 집키친 고나 남칸잔차니 깡스그님 고나 사진등 번인디 친일 샤나 똥일 똥니 인지튼 쇼펑고 콩샤니 카오 오크니에튼 샤니 상게 야튼고 고노노 쓰르킨 치마 카우종오노 야튼고나 야스르고노 얌치고나 르서르고노 근중고 아키 토바 담아잠스기 세케 야 따디릉가 목과셜런데 조토바다 마잔스기 이나 하정우 자크위니 싱정우 자크추이니 하르질테나르질요니 마르질테남 초모요니 땅도 공니와 그렇게 영이니 기차리 능님단니 끄정이니 능르데 증나 하마그 쉐미니 유하밍니 따크르컨 제미누 테릉가 목과셜런데 조토바다 마잔스기 세케 야 따디릉가 우마시문데 조토바다 마잔스기 이나 하정우 자크위무이니 싱정우 자크차무이니 닝정우 자크샤무이니 르투마 자가 온통 이니 르테르무 자가 카자 이니 고라 저진 텐중 이 야도 먹고 좀 크르스기니 과튼 그 끝남 크르디 긴도 안지안 차니 초리 그 천룩누 데랑 그 오그마셔 몬디 토파 다마 잠스긴 세케 야 타아정 성거 세크라 콩거 몬드 하궁은 자가 오무 인세케 하르타 조우 여군 고세케 만드 충 자가 오무 인세케 마르타 자무 덕르 고세케 싱자르트 자가 타무 인세케 싱타 칸방 오그룬 고세케 닝카이 자가 샤무 인세케 닝타응 총세르 고 고세케 harta chog yer gung yosek marta zamu da qri yosek shangtan kha bang gung yosek nyang tang chung sen go yosek chi korsum jang ga mhta ini takri chartil jang khom ta ini wa mo tong ra jang ga wkhta ini tang go nor umber ini nar ti go ka tin chme ini ni tum khaw ka zri ini dong wan khar mo jang da ini no gung tong kri in chi ini na re len ri jang da ini ka lang chen kri chan da ini ni tg da ng tar ji ini jang ba ser nya kap tel ini ngu ma jang ng chi gre ini 통가 성긴정다 이니 속가 가르무슈그트기 이니 쓰기 거큰흥다 이니 블라카 롱고도리 이니 땅나 다르클샹다 이니 스가 감독난가 이니 리저송 도와 정시 이니 름자무 저거고고 이니 도코르무니 차데브드베 이니 딜로름 탐치르 자그촌이 자름 탐칠 닝그촌이 땅도 유가튼 죽트 메누 거르 타우 토파다마 잠즈기 이니 Tatarun tira matsala cheke womundu kocha loye ga norja tersike, norsa nalung kuma nana normu gashtung gabja yoseke, chana chesan chungzge yoseke, chunga nalu tuya tersike. Wangab tignu yina yoseke, wangab tignu yona yoseke, lama handil tona yoseke, ngoko chichungki na yoseke, nda manzin shangla cheke tersike. Kitung so yaga ligbja tersike, ligsa sangra tokirna ligseri gashtung gabja yoseke, chana nigri gozge yoseke, go nigri yongan pa tersike. Wangu tignu yina yoseke, wangu tignu yona yoseke, lama handil tona yoseke, ngoko chichungki na yoseke. Da azang cheke tangchin duga tamchil khiseke, lamchin kakab shirchil khiseke. Ya ta ajang sang cha yi cha yon cha dong cha samra chang go kori a khir je ka sang kar mu kang ni jang da ra che kir la ka chang ri la ka cha chung yo gar ka jang zgi ta gi ajang che ka kir ka yin se ka yono ma sha se ka mino ma kang se ka char kil kori nar za je ka la gar gu mi sur tim da ra jang kir tam ba la kam de mer se ru ka jin zgi ta gi ajang che ka kir ka yin se ka yono ma sha se ka mino ma kang se ke Ya, ta tereng gishton chin dhe topa dhamma tzamzgi ina khatil nyega rafzgi oka, sha gupu manan parkaga, cha chang nyegam chobchi oka, nyasay lo manar chakaga. Ta chimchuk chana mchonga khayoka, yegzin chana goga khayoka, shimgar chana laka khayoka. Si shambu kara warim oka, si chiktum drajoh karu yoka, si jatub darsa sima yoka. Ta da tereng gif dhagzhundu nyegam nyezazgira, dhagan thonzi khise koke. Ya, tanga lakka lhadr karu dih topa dhamma tzamzgi ina khadag mandra khadr ini, sonam tarka tarka ini, kharji tarka tarka ini. Ghantang tarka tarka ini, longtar tarka tarka ini, khadag yankar laga chabni. Tgichari jaka wakar ini, lhamu jagan khi igni, jibsan nyega romcham ini, lhamu jagan dhan igni, khine nyega tamlil meni. Wamu jagan thak igni, ramu rela yozir meni, dhagshanzin nyega nyendar nyana, terang chomba gadar nyana seke. Ya, tang ngal lakka kailun chungshungtik mandin khan naan kholur tsebjil yoke, kholur tsebjil nkhori yoke, kena takhi takbjil yoke, takhi takbjil takhi yoke. Shyamna waiman dabjil yoke, waiman dabjil nchungi yoke, dinang na darsa sima yoke. Shangrama jaya nikir tawzg, nikir langi chankir tsagzg, shangchama jaya ningun tawzg, ningun langi chungun tsagzg. Arachi wara nisir tawzg, nisir langi chansir tsagzg, rama samga rahalini, chama samga chahalini. Ayuka samga yuhulini, nyama sama tsagna ini, za sama hnyana ini, za nyaga za chang kamba ini, lo nyaga lo chang sima ini. Ta kargna kali gini seka, shachi na shango choni seka, ta teranga dhagzhundu nyaga, yaka se lo yinbin jiv khi zikhi, maka ngu lo yinbin chur khi zikhi, nyatakzaga yinbin chang khi zikhi, jama yang chong yinbin che khi zikhi, talim tarkar yinbin chang khi zikhi seka. Ya, tangi khtam mamang manyung tsutsk shala, mangmang na chombar na kuya, nyung nyung na chomba yi chala. Nani chung chung khalir gyi nizgi, nashta chung chung khakchuk di nizgi, ngi dani khagang zgi ra trahi zgin chukya. Nyala natsa mi ni trahi khu, shukla koka mi ni trahi khu, gamba nub cetakrang ni trahi khu, zhomba nub dablag ji ni trahi khu. Chirin zablang shibde yung ni trahi khu, trahi yu delag pansam tukpar khu.
1: Tukna ba, tena warkam di ngazi lhan chikta, lama lhalung tsogu nilam khsar talang vi. Gung ngombu changla gobzi yoseni, mangla sarashigla nyam sivji juyil.

0: 시피 르스티게 도라
1: 오피 워요 히르크 상캄
0: 르피 워요 젠조에 카르토
1: 나충 시피 옌르 저세 쪼고 쪼고 쪼쪼
0: 나충 시피 가스

야 나청 지적서 상마디 모이나 디다스타 체직거 년름데 조성능 납제진 반데 인지나 처음나 장도 년층 큰 고스클라 롱튼지 체데 나총 조부 남라 고득시비 디소카르마 납치는 거 나총 시비르 가틀 타통 린승인 나이나 린승데 돈좀봐 아침으로 서인

야 나중 지적서 티나 데른 게 자 바승인 게 나중 시비르 같이 렌슨데 아직 참바 흐스마기 다 땅이 거득시요 참바 동무 인지나 조기 드긴저게 참바 땅 참바 그녀무 티바 가치크 참바 참바 흐스마무 르비 카르콩 게 참바 지인 두포 총총 참마게 희슬 따라 조기 드긴저게 참바 정원데 전에 온지나 영 두포 총총 저게 걸릉근 전통 엄사게 도무가 스타고 총총 그래라 Re terung lensin tatung gash kalma kapri yongkhang ge zhubo chongchong chi kapren hilim xia ji li shen terung ge joki tginjer ge samba chongde ge nga a ji ge chongo shk long cheng ge lensi ge nang ni yang che de zhubo chongchong nam ge lobse ge gongseng ge lhti ge chul de go de xi yo no ge gulara la yang ji na dong mo nian wen ge chu rung ge zha long no ge zam chi kri yongkhang 도적총총어도지화목을랑노게디진저크세니랭헤모즈긴데간치닝어초상마그어도적총총도리지마총총어랑초식글랑노게토르긍게메토세르고노게랭헤모데로뇽탕식샤 Terengge tiba garchi ge chamba chungde ge nga chi ngharjin de rengli wo ge jinchu ge dam khu sa ma lo zhong da de ge han chi ni a chi ge so zhe ge chung chung cho dang yang na tiba garchi ge chamba chungde ji li da dang yi ying dam ji le xie keng ge a chi zhong ge cho ge xie no ge dam ji le zhe ge ying guo zhe xi yue le Re hachi donker tsog shen no ge stam chik ge nyang a. Wi ja thi kha chang chol wa de ser ka. Ya zhe bo chong chong chi de sta wi phi zhong zi le en yong zi. Ra la sha sa ha. A ji ge de rong zhe bo chong chong chang ma zha zhe xi yo no ge stam chik ge nyang a. Chong zhong tho mi la xi lu de ge nong nin dim no ge. Мен ларга сенинде муге штамжицгин. Я штамжинде не маньон не яна штамжинде олык маньон не юкнге жопо чончон юна. Деринге типа гарчик цамба чонде шипте нянжи мавзил. Ямалар го там кара толмайна. Ямаре жоела толмана. Деринге бик гар кунге цамба чонде гнага ying chim chang lu si de ge xi xia tong zi zhu bo chong chong cho dang zhu bo chong chong ci pa ma ci ren yang chu ge ci de qi lu bu zhong xia ju yin de ren a ji ge de bi gar kong ge chan ba qing wen de ge nang a guo zhi xi yu no ge chim chang lu si ta ge xi xia tong yin ji na hun a man den zha xi yu ge li si ni de mo ge chim chang lu si ta ge xi xia tong zi yin 진이 되는 게 티바가 아치크 참바 중운데 그냥 아시기 이런 게담 파치가 되건 전통 음지들이 자득시의 큰거 접어 총총이요 나영 스카토니 린슨 타통 큰거 카브랑 정 특거든 지득슴 니르게 섬든 나랑아당 특거든 지득슴 니르게 섬든 뜨글라 카브랑 용브르가 사시 린슨 되건 돈슨바 아치 노르초게 카르신데 접어 총총 제 카브라기요

0: 안아래래
1: 짠 깨긴 빠진 라래래
0: 난 허리 튼튼 안아래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삼플시니 얼렁얼렁 짠드저 생겨러워 가스셔
2: 야나 총 두버서 데나 다타잉 어초 데릉그 조기 튼진저 삼바 총원데가 나시기주여 레드포총총 정말의 기술 따라 총어스클롱청의 나총시비르가츠를 인신다가 영 난진드 글라라영 렌조르가나 영나 니디슈나 산치근 전통 요나가 도모가 족보총총소가

0: 야, 땀코니야모. 땀시나 멍멍 추스르콜. 스타지그나 아데모 탕니 지그다세나레라. 대통 집진데 주보 충충 소잉 남진거 소유촌이 아른거 땀 하치거 탈라 중들 셰큰 영나 걸로르까거 탈라 중들 셰지세르큰거 주보 충충요나 하진등거 저 나충시비르가 틀린승거 티바 가치거 참바 충문 더질리다 땅이 저런이 이제 땀 하치인 원불 갈스시 나충시비르가츠클린스인데 전진나잉 두보충충 정말 티파 가실지다당이 영두보충충소가 스탐 하치가 타근 전통음사가 스탐충충지 의정증이요가 린슨데 년큰 그 두보충충잉 망아스고그 디르첸 그 두보충충지 아른 그 Hrtam hachig taga njuntung ngum samna. Mamang tsuksa, nye munga ge nyengi yonu ge lintsin dig nungni vshena yung hachang ge ini samni. Yungna, shtagvata chubu chungchung tso hachang ge chunna ge tamu ge shtagvaz gire la. Dina shtagva chungchung daji li da tangi chubu chungchung tso ge hrtam hachig njuntung yung nyingji jin pejin zhoyi mhundin xie. Ya, 디른게 담코이 선바모 담제 단슨 제나키 르크 헤몽 어그나키 레가치 남친거 소이천니 님마가 칸니 스카차 머싱나 망하고 탁크 레자라 나초 머세이나잉 스카차데드가 년큰즈이나 토머 스탐뜨게 단슨데 요과즈 샤초 다정거 갈치가 지그 샤시고 정마 얼름머롱가 대통 집진데 르크 헤몽데 나치 어그나 히슬낭진제 야주보 총총서 데릉거 나총스피르가 스클린슨데 질리다당이 영어치 정류 거진축 스탐코인데 모스말 후중은레 주보 총총 정마게 일라사우즈근 진나 탈타 레텔리징 남진거 소유촌이 어른가 파일란도디 어른가 파마등 어간바 남진 응니 더스타빌 하샤거른 등치치 나노그 Штамхуй мангазг жунгуам. Яна рынг ила зунгуй да танги намжинг цой чонни гошчуй чуда да хачанг галчиг.
1: Шипа сунгчуб шепр нга цу мгэччу шэжин юл.
2: Гунгу омилан пэйги тэфца цуби шепна резерв ядан нямдлги Шипр тэкэртэн, шипр хэсэхтюн шипр мбохгэл пшэл.
1: Шипа, сунгчуб шипр цангма юбэ, сэшгэн алани чипшэтэв.
0: Я, дэна, цамдэнэй ангчу мэтэта дэрэнгэ чокэ джэгэнжэргэ цамба чунгэн дэв шигандэгэ. Лобжэг чунгчун алангцу шчэгэ лангнуэгэ. Торгэнгэ мэтух сэргэнуэлэн хэмонды ронюн тэнгчэгэсэ.

0: 야 저 보 청청서 국내 아직 유신 노그 늘라르가 세고 노그 담질인데 니 노그 처니 양쪽 보 청청서 니승 간자 톱타 야 데나 담질인데 세차디 저보 청청치 담질인데 그 가시나 늘라르가 세고 등게 아짐슨 제니나 히타 레데 나초 청티니 히샤 손초라 니완데 용드리다 등이 yimna darkha chopi niwan de jesong xia gu de tang de ni namjing ge chuyi chon ni men ba dang men zhe ba he di ni per de men sir he ge la rong ge san ci de di tu de ji ma jie xin de xel pe gu ge pa ma dang ge ken su dang sta wa ma tan be ga sa yin nga chi tu mer ge le ge dan bi gu ni
1: 三次了，日日个次的，俺个三次的，个人等爸妈了，决心写就得的，还真个客气个，确实的呢，怎么做的？这个人是那边的，是有这些，他是农村那边的，就是些。
2: 现在农村那边在吃的菜当上的。 Se sa tsulo zna khupa bi se lhama yo na yila kira
1: a je nur longshchun zong zong sama chi se ma khtong
2: zhuan chung ne zhi ge ne che zi ne mo sa yin

유럽농 남들의 린슨 탄주고 지치 니르줄이니 낙사주고 베디 유럽농 남들의 제가에서 제 므르르 초바당 머그르라 고르듬시 제 탑자바당 르젬선의 코스 가에서 집 잔송 시비 조르든 정위 남점 사클제 팔레스탄 제 말란도미 토탕 당가위 샤프줄 베우른 간크르기 비예네 낙사주고 립샤지레 고르듬 몽티노도 저비 초바 위자당 머그르섬나 가에서 제 타쵸랑르기 제 깃단둘 잔증 관당 Qtandun kwan lar javchur shi bi zanziga. Demunum jayuli ji ngankirwa zhuri. Zanziga dang mergir dedig qtandun shi si sorta kong zhuri.

단디 고른다니 이쪽 황무슬 그 제치랑 좀 만족하지마 AI 수군 낙천도 고출이 군의 여름 그 돈이 달라 우선 차차지고 그 샨차차지고 그 대라 속과 디그다니 그 주영 뇌우 그 대그 젠퀴 그 만나지란다가 니슬 질린 주일 되나 다양한 데 속한 그 단디 좀 좀 더 좀 레슨 더 좀 내는 좀 레슨 뒤 좀 바란 돈 좀 바탕에 잡으라 좀 그냥 그러와 살게 드라키 드라키 돈 좀 달클로 하다는 소치 좀 달클로

0: shibi jibchung jen dun dang, di sokhang dhaki chenpo ranga di, adhang janyim lakhtar dang, jechi chumchung zasung, shugnang ranglik lakhtar, masabran zimba darbil, ngachul chashung la donung shiba jilar gapsi shiba dang, gola shibi jibchung jen dun dang, nyamdil jesuk jirgi gaksa dun dang, jisung zijiru la, amgiyin nab shugnang ranglik la songchub dang lakhtar bshidi, nyamdil jesuk jir jechi letun chuk jir sokhang nipar khinum shibi chilin barak zangto shi. 参穷个库米参穷子被称了。国拉十位集中个这有个那顿腾，办公级别的开冷刚冷级别的马子，国拉十位集中马子接着接着等，提升的东北腾的，今日一个三木皮的，他们个大四了加钱不凶。参穷个库米是接把做了总的，张登的中华等，让你的配置是等的，人拉入人些给行，让上个雷横登冷等，而且可不说是萌萌真登冷雷横打不了这把等，腾着了肉的啦，很暖心的。 周边这边接接近了，电送三头等个国民的接应。国内十月接种个这有那顿谈的，这一幕的谈就来很暖心的。近期没把参穷个这个楼提升当执政些不得太罢休。参穷个孔明，中国学者干的这所办不人把孙些不得挂成些罢当。谈着了两米来很暖心的，看连张你们当张登林听见国内十月接种马龙这个不得跟得当的，晓得当个点这个。
1: 打击公仆的姐姐，他们跟这个单比，忙把三镇些不的，立刻不休息了。有人不能拿住林正兰做起七年级的三中毕业的，有人不能拿住起，俺是来进入的初八等，没给了，各种衔接特价八等的。俺今次呢，可是俺是来去专送些毕业，就等送南镇三个级，怕的是单级民主阿弥陀堂等个里，学校的别不的，跟可个毕业呢。三中的学姐嘞。 广东蒙土农学比初八毕业等，没给什么呢？俺是来去他去了让那个接，单独弄看那是咱这个等，单独看了，接去学比咱这个。他们那这有钱，干可话说来了。咱这个等没给得得给单独学习，说他看这个把等。巴勒斯坦这边也进入初中学习吧，这个起当当娃咱这个学习吧，俺自己接接去了广东学比，他们那点呢，就等送我们这么三个级，这还个你是接这个都不当的。巴勒斯坦这得个得个专接你，不得去把等，进入去中考贴上去有了。
0: 年头有人不能拿着林正兰做起大龙，啥这个现实不对？怕的是等个也是能够做啥子个，还嘛是等？怕的是等个也是能谈出啥子个结合的，才可个让我们接受到过去吃苦，人家理解姐姐特别巴等个。还嘛是吃出去结，可么结果都蒙土能不晓得有了。有人不能拿着林正兰做起不晓得嘞？这一节果冻些头不拿蒙土能吃巴得个，有人不能拿着龙牙空姐进入广州些巴等个，有人不能拿着龙牙空姐进入广州些巴等个，有人不能拿着接福建蒙等，开立起他个了让，就比过年得得了蛮硬等，换句通空相伴，当初些不是单个些就没事了。没给得，有人不能够牙空是用了单个些有事嘞。年头了接触些，年头那个也是来见，这有内空，吃素了出了，这就了不下就变看见蒙天能不晓得么个呢？年头了接触些，见得多比，也是来接听么大农给，青年 비 차르지 쯤에 됐던 와인스레 에스라지 예루살렘 저스 처브르지 저바다나 니스통 예증리 멍티티능 에스라지 종킹 도듬 주소 레쿵디욜 팔레스틴 레스란 고글 산지 하마스 니스통 예르가레 다제브 멍티티능 샤욜 냠틀레 제스쿠제 르글그다나 멍투디능 샤비 제크브당 양나 산지 제멍디 뇽트르 양도 치글라 멍투디능 조스바리 다눙기 피제레 냠틀레 제스쿠지 레스란라 하마스 소 타줄 산지 당 진송 제스다슬 좀완데 겐줄 타제 우차싱 바당 레스라 쇼지 냠틀 제스쿠지 조이 체미 고종저 크바르젠 자타 조제 터제료스레
1: 레일릉게 침도 존전 무지 타바이 친예윤인 이토가 담셔베데 머리금 던들 땅 없지 않고 제 공을 이제 흘라 송초셰기 바 남십시 퍼마슬 레일릉 리릭 소시 자크 지치르라 송초셰기 빈 보클 땅 무지 타바이 레일릉 이슬란 티컴 지피 지진 님을 이토가 담셔베데 레일릉 티컹 나 머리 진다 힘원 바든 자크 첨즈 진다 추르 같이 시기네 키 디메 따글라 과천 십신 요 바든 차퍼드 제혼 칼리바푸이 자크 진 페지 탄 바춘 시퍼 과천 십신 요스레 무지 타바이 셰지레 에일랑 머멍지 녀름 츠츠드 촐름 탄달당 예치 프더니 징옴버시 바당 머니 링긴 쪼네 머리금 탄달당 업챤초 공르 자히라 송추시니 챵슬당 업챤초 카프트 제낭슬 종버 응고크 셰지데 인스레 키다롱 셰지레 단즈는 스토프히 지 머든당 환주르 데먼 저쪽지 차쿵스 프더머 에일랑라 노히 데브신 요바당 디 머인 챵초 카프트 당니 에일랑 그 토히 제신 당 동치레 리스레 키 리릭 소소당 챵프르트 챵스 진조

0: 아멘지 호르머즈 총각은 접시를 중나 드머스브레 극득시 없으래. 베슨타 입시지래. 키니엔팅 하두 아메르크르도비 아멘지 종습 체머 카브르 등화당 종습비 쿠르 극득시 둔 아멘지 호르머즈 총각은 접시를 중나 대비 차르시메스래. 베슨타 입시지래. 아메르크르도비 아멘지 종습 체미 콜랍시지래. 접시를 중나 대바디 링튼만 바당 코양 아멘지 머기르당 응얼로 레쿵라 그것도 대비 년 카덴장 진도를 메시래. 년팅 하주 베슨트의 자식제디 아멘지 호르모즈 총극니 접신의 중국의 대비 로그름 심벌은 와당 디스타멘치 그것도 대비 년 다당
1: 년쿠남바 산지는 양쪽 레츠는 동참된 인조고 레츠는 디스 종족바 콘터 강지 등 종족 안크바 소놈 차량 등 화든자 다크바 식로 제치브 다크바 강적 차량 등 소놈 렌칭인
2: 자시 미토코자비 와능게티살
3: 렌든 쇼메텐 체르비 예르진 지포냐
2: 알르클 상능게 제르비 강중근저크
3: 알가르틸르 몬텐 체롤비 아르르스르 저당차 와능 춘지포니 타똥리찬
2: 와능 춘지포니 타똥리찬

야다드 티친담게 니비니엔 큰 족보남바 다르타 체적게 니엘음든 존즈만데 원능 친지 포냐게 다통넨 챙긴 참드니 고지기요누 알마 소눔 치중게 파일라 자치카세르고누가 몽는데긴 디나 족보남바게 소눔 치중게 파일라 자치카세르고누가 몽는데 다르타 판선알 럭치 거쌈나 나투 다통 큰게 카브릉 정 특급 된치 지슴니게 선든 나르가 땅 특급 된치 지슴니게 르가슴 특급 끌음데 카브릉 용버 르가세시

0: 왜 두포 쳐
1: 데모? 데모.
0: 야 두포가 사차 강승나 카프튼 거요.
1: 사전 네 동료.
0: 아래 디나 두포 슈니 고디요 누르치 소눔 체종 그 파일에 자치 카세 여군우가 망렌데긴 디나 두포가 대군가 타통글엔 센데질데던 소눔 체종 그 파일에 자치카 서즈갈럭치 커지.
1: 더년큰 황주르.
0: 응응.
1: 그 아이 꽈름소.
0: 응응.
1: 대랑 주자 늘자.
0: 응응.
1: 함축 같이 남자 현대 남자 그 님께용나 프로야.
0: 아디.
1: 괜히 슈마원 캠젠더미 노기게 기게 달아서 지마나 코디나 와가.
0: 오 좋다. 지마글엔 채나가. 종아 기게 기게 달아니세 군우가 몽레스 거리와요 그지니.
1: 어.
0: 딜엔 캠바시리.
1: 캠젠더마.
0: 오 알마 캠치르 도마 거리라. 야티나 탕아지마영 침멘테당아 출렌첸데 뇽자 체리와진탈마 칸치르 도마게 뇽아 기친 기친 잔타니 세르군우가 멍렌데 고지길라
1: 오케도
0: 야 카투 야 톡부남바티나 참드닝아 치냠크치클마 소눔 치중게 파일라 자치카 세르군우가 멍렌데 냠세지주길

Yeah,

Yeah,

대리 실행노가 갑도대다 어 지금은 노 처음으로 어 되게 좀 만들죠 그래서 가잖아다 어 뒤쪽 어 딱 그거는 신나라 오지라 마시나라 마시나라 오지라 뒤도나다 그거 지금 못 렌조 어 생큼나가노 바샤던 거 뭐 뒤쪽에다 속쪽 반찬 거 와라야 어 좋아다 듣고 들어와 매이죠 아 다치 탕 지금 뭐가 지그텔라다 자주 요과스 세발이 다 그 딜렌드와이리 더 못인 떠나야 오 미드 만드가 가만드자야 되게 세마텐 떠나 지금 못에 다 놓고 하자던 거 뭐 생각은 거라 가니 아 다치

0: 아라비나 니마 공치 아니 뜸자는 돈지나
1: 응응
0: 더 지가 가지나 다 답을 지 차와치 어 다음 새로가 직각과 어 아니 뭐용 주라 뒤쪽에다 알고 하나도 꼭 먹고 다음에 마이나 됐더니 알고 사주라가 양 그래서 팬트호모 대단하다 니마 공 아니 뜸자랑 돈지나 다 지 작은 되치고 나도 무슨이야
1: 나리리리 아리리 과천시기 이르기 줄로 남바존 선진아양 님만다 딱 그렇게 십줄 된적은 좋은데 좋음 나중에 탈할 로마랑 존 선진아 지도 능이고 사티 한치니 아 단디 겸덕존 선진아라 님만다 저라는 그 샤이데 지도 뜸즈가 요과리 예초 나 소소응이 타네 그긴 코나 갑다즈가 망아리에 코노 대신 또 참마기 연락신 진준다 하신 것 같이 보리 아 디난 지기터 이르긴다 되는 그 렌센디나 쇼 다다로군 토르징도 조지 다땅이 아 지나 저주로 잡죠. 쇼크니 택게지 자르기 땅 더중이 타니 카다리 대한신이 라니엔 젠덕지기 농게 텐다니 젠덕지기 농이 타니 지금 젠다랑 징그 양토지긴데 지 자르게 코노 타쿠네 코노 더중이 타니 카다리 너무이나 대난 지기터 게르기는 손진나다 소쪽남바 다루그 그그 토지긴데 시코노 그 소쪽남바 샤난도니 까차 그가 통통리 샤나
0: 야 땅이 소쪽남바 샤난도누 까차도노 다 토 정글로 숨거정아 다로종한 배신쇼노 코트는 사버터 다 토숨글로 찍은 데랑아다 그치와 그 니치가다 규파메노가 배신쇼노 어그 야차기 제너 데도나다 지후모가 저와리리다 두고다 기긴가 달하사리리 그 기긴가 토치가 갑와다 데도 자와가 시사도 두고 세요노 다 코트는 데나

0: 소지 같으니 디와 에타 사와스 글랑에 대땅이 아랑근 드미 땅 탄노가 소다 제모스가 더니 아랑이 땅 탐비가 첼리스가 용이다 삼튼 탐지 예진던데 빙이 다 힘은 쓰시네
1: 나리 디디 과든 체크긴이나 대원들은 선진나가 긴 그주 아 단디 참다가이나 앉아 로마랑랑이나 앉아 다음 터지간 돈조니는 비야그즈 마르토메 그니는 비야고니는가 라는 그 세출 된적 돈득치 요슴 대한진이 럭버드 그긴 점지잔다라 속과 그리고 된적라 나조즈게 지지 자르즈비 돈능이 대한진단 터지긴데 시조가 지 다드그라 타군즈가 요과리 예조다 지금나 로토나 바리 로토나 반 손지나라 파치 랑랑 그 돈득 랑랑 그 당르지가 마히니 탈마리 단 토 톰정 그 갑토나 터지가 시조 로춘데 나나 데타나 로토나 바조그나는 그 제지 아 남식 대교 대한신이다 겸덕을 가진 손이나 디진데 그치 호잔데 라는 게 샤인다 로타자 라는 게 샤인다 근 돈득 줬음 탐치고 호자근 간 그거는 그 쟁거 디진데 라는 건 간 그거 맥디나 토르지 그 니만다 초다 아 겸덕 남바존 손이나라 시그라는 게 데치 돈능라 자지 로토나 바조 따르고 요과리 섭버다 그 십추잔다 근 이타니 그 샤이도 대탕근 토르지가 지식은 지가 톱크다주 나중에 틀라 그 겸덕 남바조게 살라이주 닝이 탄다나 게 대랑 글렌스나나 갑다가 망포리에 그 과린세 그게 되나 대랑 글렌스인데 빌릭출렌스인데 냥고노 그냥 큰 남바조가 차위 다치는 게 대랑 글렌스인데 나니 갑다리 논달라 향트파니 과린시시는
0: Ya.
1: Yeah. Mm-mm. Ya yeah, gergin dina nikob demo.
0: Nikob demo.
1: Ya yeah, demo tahidela.
2: Kebgi ngna xsungge dertsi kelyo.
3: Xsungge dertsi xobri qalangla chabyo.
2: Xobri qalangna kebgi xtamlari yo.
3: Kebgi xtamji mati lamtun ngna yo.
4: 投诉奇迹闪亮

아니 제딩가 상관하게 되는 거 렌츠딩은 혹시 다음 도지 다지 거는다 그 큰이 반도 거기 잡는 아마 소르가 좀 클 타는 좀 체는 머리 험정 땅보 길긴 아 계속은 찔러 다니 시간도 달리 니게 탄다니 잔즈가 통통래 있는 대랑은 앞서다 나와 그 티니 커 거리 앞서다 뜻 파가 티업든 앱젤러 근덕 선보이나 저 다음 도지 그냥 말이 대단한 대는 게 렌츠인데 앱젤리 저 다른 토르지가 시고 누굴 호조나 바그 아 다른은 조난도 수고 섭친 영나라는 그 레난도니 첼리 아 너무 그 지 랑랑 그 점난도 누구 샤와 아 너무 망아가 카탈달이 다루군 토르지긴 대시고요 대단한 그 저 토르지긴 딘토니 데오스가 에타 사와즈 멘비 아 자히 몬든시니인 다시긴 티토니 아 대랑 그 게든 그 갑다에 고노 대신다기 중인 너거운디랑데 다소트나 바조가라는 그 셉출된 적 돈득초스 안다조 더즈가 요과리 디안치니던 토르지가 시주가 다즈가 요과스 예촌다 하정 그가 셴보레디더나 소트나 바조르 다치 코니샤노다리다 토르지인데 시주가 로츠인데 토나나 라는 거라는 앞다가 임타노 그 디초이 마리 디더나란 그 길긴는다 파마인난다 다조가영 다친 그런 거 그런 게 지금 토지가 시준데 지금 그런다 뭔가 답금에 나라 러니까 다른 러니까 돈 등도 요구가 직접 준다 하진 그가 챔버리 대한신은 그 주 같은데 그 주 참등나 봐준 선진나라 시긴 딩이 텐데 그 지금 또 능가 요구리 예주 다 가서 되는 데 선진나 그 주 만사고 주 영나 남단다 그 너트게 제초 손디나 영랑 쇼리란 딘 조진난다 안 너무 그지 환주단다 자주 그 너무 그 티급스가 기다등이 참등나 봐준 선진나라 영 지 콤바멍아 메나라 다 라는 게 샤인도 토르지가 시고는 갑던데 다음 토르지 그 뒤춘데 손자 시그 같이 놓고 깬 거 참당나 바조게라 라는 게 뒤춰서 자이 아 다니만데 초크게 샤인데 샘소리죠 샤인데 그 세츠자 덴저라 넘은데 되게 지금 간 크죠 더 소소니 타니 참당나 바존 손지라는 게 되게 지금 딩에 탈라 아 자드라 딱군이나 냠적으로 이준도 좀 하천 것 같이 해버리 양진도 이렇게 다시 고나 송고노 대비진 대비실 그 주소 통한 반 손전 토르징 대신 오는 말 다른 토르징도 뒤진 대인이나 이렇게 같이 가다 거리 찾아라 토르징

0: 야디나 땅 토동을 끌음 탱킹 그룹 본다 저거 사실 지다 저 본다 그 그렇게 거기 가는 거 저하는 거 어디 찰떨란 데입 근데 역시는 야 저거 저 데모이나
1: 곤즈바 데모이나
0: 데모이엔 되는 게 렌스는 아직도 너 가스에 도마라는 거 어떻게 간도 디드나
1: 나 저거 공고 환초이야
0: 레레레 아 저거 종그 환초 되는 게 렌스는 아직도 너 가스에 견내 저 가는가 거기 저기 레진용고
1: 뭐야야야
0: 저와 동무 듣고 캐든 저거
1: 야
0: 아 시기아리 흑적금 차도전 체크
1: 저제
0: 시기아리 흑적금 차도전
1: 시기아리 흑적금 차도전
0: 원래
1: 뜨거워지 고마운형도 또 더지가 치고 또 무시가
0: 더지가 치고
1: 원래
0: 야 야더니 또 아니오면 거
1: 야
0: 저 아니오면 추 진축 년다 거든다고 아 년도가 가버던나 가버랑 좀 더라
1: 년도가 가버던나
0: 응응 다초 흔적지나 지금 년 카드라 제가 되던 년도가 가버던나 더그 가버랑 좀 떼던 거가 안 그가 가버던 거가
1: え、とらあ、だもしごとたしなちょこらとたもしごば。いや、ちぎにとる。ちぎにと。あれ。いや、ちぎにと。だに、あ、満空がかぶったな。満空がかぶらんじゃんとる。ちぎちぐ。ちぐちぐとる。だにちこたちぎとんかずちこちぐとなだちとんかずと。あ、だもしごとたにほんぐまこかずれりご。
0: レオシニザコナタンザタゲトンカス。いや、ホンジョジナミホソネジナメクスルカカパルトナ。アングテカパルトンゴグ。オレタテラカムシゴトカ。ティゴ。タラジ。クチシゴレ。クチチガルガ。オレ。いや。
1: 다니엔토과강정터르만큰강정터르멕시코강정터르야다초지레리진콜
0: 야 테라즈가 치키르고티나 토아 토아 흐슨바 모뉴고
1: 야
0: 음음 야 니 소르샹 친나 클데요 그
1: 소르샹 친나 클
0: 음음
1: 헬리 뜨고 내나
0: 그건 뜨고르
1: 그것도 소노 큰 나노 큰 소노 큰 소심 큰 고노 큰 이제 큰 대주라.
0: 나리리리 따뜻거리고.
1: 아. 나영 뭐지? 따뜻인 가긴.
0: 나리 따뜻이. 야더니 저와 조아무닝고.
1: 야.
0: 저와 조아무 나미 나와 강자 찰 강강을.
1: 나미 나와지라.
0: 아 나위 벨로까지 아 나위 동 오우쯤 줘봐 니와 리스 샤와 선바 시다 저와 기칠 테헤레라 타가 나와 쳇그 타가 탈 르카 컹그르
1: 또도 고타 고마뇽 또도 고와 니 엔디는 거 고마뇽
0: 나리 야 디낭 저 카르콩 이거 언더 치마 히노 코트레라지
1: 원래 무시 무시
0: 야 나위 나와 이남 종콩레고 나미 나와는 종콩은 되게 챌린지나 네린가 네라 린가
1: 다이 린드는 하다 또 와고 고마뇽
0: 원래 다 대랑 코스는 희그시 코즈그니 원래
1: 되게 신나다
0: 소야리로 야더니 저와 나와 모레라
1: 네네
0: Арнава му дормикер зончен в жеканга, да?
1: Чё, друзья?
0: dormikar zongchen vje
1: to to kora komanyoz
0: komanyoz ga
1: no gendinu komanyoz
0: nare dormikar zongchen vje gnen gchi takrishti zongje takrishti zong chu paire la
1: re re to si zong pa yire to komanyoz ya

0: gong zi? Manyag rab gong zi tang ta. Samu gong, mankam gong, bombur gong, marza gong, manyag rab gong ta chu zi tang ta khar zi lhok.
1: Ya,
0: ta dhok gong zi gong
1: zi
0: gong zi gong zi gong zi gong zi gong zi gong zi
1: 저
0: 주 카프르가 잡다 가는 거니 처마 사기 했더니
1: 다른 뭐 사고
0: 아마 사기 주대 그 거즈기 옥
1: 아 따 사가
0: 야 따 사가
1: 아 총기 나온다
0: 총기 나
1: 알레
0: 알레 야 잠부 사드 그 거랑 하지 않지
1: 잠부 그 배튼
0: 사리야
1: 배튼 그 까부지
0: 차송 대표님 그 가버나 알아?
1: 아래.
0: 소카나 오늘 레라지.
1: 어.
0: 아, 소카나 오늘고. 전부 차송 대표님 그랑 대 소카 장능 중도나 다 열롱 중국 생이 같이 그 당세고 넣는 날 정도가.
1: 아래.
0: 응. 야. 너니 저한테 이렇게 손을 잡았었던 저 아저 어머님 거, 엉아 어머님 거.
1: 아.
0: 응. 저 ngaw mo do ko kambam sham ba glang gar gestil gnam sam gang gar
1: ne cho pa chi
0: tani
1: a ta ga ta jump ka chi
0: jump ka tani
1: ta ga ta tab tu vin jer pa ta
0: tab tab
1: a le
0: de a me to cho pa jump ka tab tab ta cho ra
1: o le
0: dan jump ka na ma de dev ji go
1: Oh
0: ya, oh ya. Oh le, devri da, tsigdub da, metuk chopa da, chore go.
1: Ya, ya.
0: Ya, chi da, chi kuni chir tando targa akhi ya.
1: Muna...
0: Donkum gang tuk nang ga kharzik chir tando da akhi ga.
1: Markam gang si zhwa
0: de. Markam gang si tang.
1: Bombur gang, samu gang, martha gang, manigrab gang.
0: Karma
1: Shoo.
0: Not a machine. News gra to mar ha
1: Atang
0: thang na sa me Atang thang na sa me Atang lig ar za me
1: Ta
0: ti gin ta ra
1: Shema
0: ra indi ma ra. Chizgi
1: indi ma ra
0: zi? Shema. Shema ra ma ra. Ta, makhi ga? 야, 지난 주 가르쳐 아텅 텅나 자미 아텅 리가 자미드나 남그 까르마스
1: 아 뎅가
0: 뎅가
1: 뎅가
0: 올리 남그 까르마르고
1: 뎅가
0: 야 도포 테랑 데랑 그 렌천능니 조샤르가 아니었고 기다다 지그 농금 강트가는 그 거르즈 마키네 당 조르고 있던 시에도 아 조샤르가 아니었고 이제 막 콤바이오 지던 추종도 가능 샤갈랭고나 추가니 그 데모 야 데모 야도보나 바다양 디츠근거 되는 거 렌천다양 동참다니 조란 탈렌천디 좀증간 커와 사제자 희든 다클와 담든 소시치 다클와 강적 태양 동 손물인 친이 나집 야가나 바 소좀증간 건지니 당지 밀렌천아 초한제 다히델흐

ཁྱི ཕྱད མི ལུང

MBA 체리즈나 아 아니 이틀들다 우어 농성 카정의 아 채당된 바리 다시 그 우차당 그지 우차당 체리즈나 응원체 좀 케리로 지르디 우차리즈 응원체나 체나 샤와 건라영 체리즈나 얼코 아줌이 남시 땅선 메라 체리즈나 카튼 츠라니와 셰트 바리 다급 그 검들라 체리즈나 다급 그 레리간데 체리즈나 체르선즈 레루 응아브선즈 어 레루 응아브선즈 디그다 체리즈나 아랑그 샤와데 다와그다 지기 치르드나 트린 덴승아 킬롱 오누가 샤와데 치르드나 와크 제와데 냠송즈 산 데이터 치르드나 샤와 데이터 치르드나 삼도 동진 치르드나 무차 쳇서 다 제치르 아 독슴 거고니 세지 아 독슴 거고니 아니그라 치르드나 야라 제나 치르드나 안덕마 포즈 아 동아라 치르드나 와크 야라 지 마트바 쳇송 안구라 야라 지 마트즈 지 마트바 쳇송 다 치르드나 아 다 치르드나 사티 아니 안구 마라 그르 아니 끝이나 사티 되게 다고스 딩앙스도 침우즈레드나 다 여우 쳔부즈 그 과라냔비 진나 짱이고스 그다 치르드나 고마라 그리다 치르드나 동마 마레 틀리 다치나 여우 그 쳔송아냐니 다네 도모 치르드나 스틱빙앙스 그 고니 다고스 데나다 치르드나 스틱빙앙스네 데땅 짱무 그다 치르드나 짱이고 탐치 그다 여우라 야 야신 부분에 타네 다 그 치르드나 와 그 치기송즈 아 때는 근데 치르드나 코아크 레는 너무 그 푸고노 그 좀 센치스기 엔드나 다 체니가 와 그 리그 흑센데 니르주 마선스 흑센데 쯧주 마선 다 케니크 나메 치르드나 다 아롱라마즈 걸게 될이 다 추와 그 강에나 발리칸 다닝 가이완데 마 코네레 뜨지 다 디그 와 그 니츠트르케 다 렌자야라 아 늑심 무고 고네 치르나 시고 그시고노 아 덴데레 냥이 가제셔드니 고마 동우라 치르드나 니와니가 아 요엔드니 라한진 조 비젠지 Sambara jiwa niga chiritna chi huiri. Sala chi chira tuga chan tawa yi si guga guanyin chan jina donwa ta parchir zi rinja ki chwaan se shi kadri jen adari. Tani uchi nantun chiwa jiwa shi. Di shinji nina chiritna ta jirin bali chiritna di u rama naga senu gu chiritna ni chiri. Dala nangsi gu tuan si na simu gu. Renzan gu chiritna gada manu rura supi tab chiritna di u rama nala dhamma. Niwa na chiritna di u gashi gu zi. Renzang ngak zhin te chirna bali la chirna da nani sepa. Sambay na chirna bali ga gama karmu sikunu digus nyangin tang chiti arang chuu ga ruun te chirna rungo chewa. Namu zhik chirna nantana simuk. Tani tungu ga nanayang chirna alang shiwa tang chirna kirge sotub damba namu zhik ganyu ga. Tungu alang shiwa chirna tungjuma marsir patang nasi. Rimi kiila chukha kaansi. Drenzang drenbi trenjir jiisi. Adung tuk thalen na liyang shiisi. Ndi kukha tkizi kaaga. Keng shirizna, lukhurta shirizna, tsikang tongura niwa niya tkizi kaaga. Tongjuma marasir pachangna rimi kiila chukha kaansi gunuke. Ndi kamdi shirizna shekhi tsangka ndiwa gina naasi. Ndi kawa tongu nichi tuanisi. Drenzang ranjilisi. Tongjuma ti chiya kambi tsukchi jau shepa la gawaanisi. Tunna pachanga maasir zamla chukhar say laas. Tina gipa kanyang mepi arimur jivi ki laas. Yi chukha tang chung shivi tun yinam. Lu tang danba tak shibda shepar shao wad ziw ka. Ta kirgu tundri zang zhug jaw ka. Nani chongchum sikun undu chiriz na shri tang si. Ama apsha niga laan jika. Ji shri gha kamda laas jirim. Chongchum maasir pachanga maasir sikun uke. Shri gha chiriz na kambu chukha si. Jiwu xie jiwu kaa gaitis. Di nana chirizna tongkhong gu ramana gu njirgano ni kaa kaa na di nantun gu saa gu. Tongkhong gu ramana gu chirizna njirti nana zi. Ngana chirizna ta chi gu jiwu chirizna drenzang rizi. Drenzang gu gama karmu si gu nudiri. Jigni chirizna karmu drenzang a chirizna marga chay songi. Bali ra niga chirizna ngayantu gani. Tani ga linde shiong chir song ta, ta niga lugui ta chir na renzang di jasane da tangzi. Jasane da chir song ta chir na chin renzang di ga si. Shikura rung chir na waka jasa ta chukju ga che ta ta bali chir na tapzo yukun ra. Ta kini chir na kini ga waka ta chukji chir na jenpang gu khen ma shi la da nugu kabri. Ti nugu chiong ta kamde chir na ti tar ta kuwa lang na si. Chongchum maasir pachang na si gunung, diga chirizna chongchum maasir pachang si gunung, chongchum shriyo rim. Shriyo ga chirizna tsukutamchi,
누구 처모도 그 그거와 그 리지 실리지 친나 잡시 니가 치르나 와 그 누구 처모래 됐나 가마르샹 새로이 치르나 부창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야 저번에 봐 되나 다타 체크 산신 농지만다는 찬지 공회 상친 용제 대신 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넘바치 못했더니 버가스시 슈닌란들아시 큰 되는 건 란싱 어떻게 어거와모 촐룬 랭크니 톰비 로아 좀범 자땅 촐싱 랭크니 톰비 얼만 잠크르치니가레 청메가스능로

오르고나 총다로로로지고 고양아마 오르스텐고니레나르텐고르나고양아마 오르스티야치게타바타탄크르고라르나고양아마 오샤암파르텔타나로도무레고양아마 오차가나니조가르텐고르나고양아마 오르스테르클타레나르테르클르나고양아마 오르스테르나타우라오미르나고양아마 아르고스테르타르카르마카르스르고양아마 니에차가카나타조가르테르나고양아마

Hala yer de chi bu go ye ka jong yang chi na le na ji

0: 연나지 할랑으로고 나츠나고 예저조카로르지 할라예샹코르고 예코라양트겨르지 할랑아유하마고 예마츠조모르지 할라예마가조고 예카그양노파이나지 할랑으로고 나츠나고 예다시양차와르지
1: 로치체조레고예코라야뜨겨르지 알라르블라야라고고영아마 오르고나총타로로로지고고영아마 오가타나탄청노나고고영아마 안다셔크라타셔르므르니유고고영아마 온청어트크르타즈락스마유고고영아마

Hello,

야지 한란드게 정로 고나메 티고샤 마베드 수셔 나고지 한랑은 거기는 부티워 라구나 마우시즈글로 그리지 한랄교 땅은 얘기워 라구로 마이가 두스쳐 끄고지 한라철 마친 잠들쳐 디고시 터무드나모 사그지 한랑아르가 정로 중남에 디고르방아 소드수셔 나리지 할랑아 차츠나니 끈타 나구스나 미라차르즈금 바 그고지 할랑이 야종 끈끄르세 나군초 미라르즈금타 그리지 할랑아 유르기가 튼츠나 마구르기 나끄마 티고지 로시타 모드나마 사그지

Go, oh, yeah.

Zashang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게티엘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shasam-ja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Di-chul-a nyer-ni-dang karma-sum-chin-ni, di-chul-a nyer-sum-war, sar-ngir-nyam-zhu-gu-chash-tong-sha-ja-yin.
0: Thor-nun-wa-shkil-gu-bong-chin.
5: Tsomun woshkil longchin.
0: Sarangir nyamzhu.
2: Dichul nyersim ni dichul nyersim dang g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n ba, tsormun jangzhu nyanchin kheng woshkil longchin ki nyin shiwi lenchin ngwanda dang charsun. Kilchi nyambar guazhenqi.
5: 다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6: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슈 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ཁྱི
1: མི་ཅུ་རིན་ནེ་བེ་རི་སབ་དང་ནེ་གི་གམ་ཉི་བུན་ཛ་ཟོ་གི་མང་དུ་མང་ཤི་དེན་དུ་དོང་གུ་བི་ནེན་དུ་ན་དུ་ཅང་དོ་ཐེན་ཉུང་ནེ་ཚན་ཚེ་སར་དུ་པ་ཐ་དུན་ཁེ་རིན་ཤིན་ཕེ་གེ་ནེ་ཆུ་ཚེ་ཐོ་བེ་གོ་ཡི་པ་ཤི་བེ་ལིང་མུན་ནེ་ཁོལ་ཤི་བུ་ཉམ་ལེ་པ་ཀྲུང་གུ་ནམ་བེ་ཐིང་རབ་ཅིན་ཁེ་མི་རི་གི་མང་ཨོ་ལ་ཅང་བེ་སམ་གུ་སམ་མ 中国南北停入间了得是丁色切为去东次也停着是托巴地中国通过泽民起马文给那么通突了中国西南米日给中国人先托澳洲来也昆士兰参加六千起给人前往宝沙山去天亮马来起冲过来六个人归宁都不能去
2: 给各级团结措施我们这对日给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 지 송유비시 보셔선키 타자 중국 총결 치제 삼양의 총결 징충 강토 인종 로구이 치르교타 징뉴 딥기 정진진키 레디 십수제니 중교르키 체시민바 지다망초기 태가르 초르토베 오유기 초아기단 식시 지다망초문의주나정진진티우만라주마인비동주타차도총튼유튜브군지기더디초아중국유길래기문의주나정진진티소주리동타튕기정구진신뢰툰바코주코제툰조지기토니문국유경도티다리망원분니경도코네추토네바마인바멍시지구족준탄툰레말라심규로라제뉴부소조제체백유 我有这个人气恰恰许多我有所有的话存有些所有不是况且中国特通对这存在缺口是不贪心把的规矩护大解决做不到的纳米楼顶出国内多难新个所有些萨不贪天内节日女难得数不过所老子搞出穷为派最喜提他藏嘛特梦起批确实了却不得西措他自家这就解决女不体会起话谈 体位吸出电吧体位插进去那不有不接给国内我有南巴里巴塔体主这里马拉起里去托了东局咱们银巴体位干帕东顶起女巴银重结整穷塔特任龙库四块忙不行听着边角的起人堂库了够出娘这丁色头不呢团来给库克塔永不帕的为帕通撒不托不是
1: 听日间里卡多拉贼给碰锁明白马拉女别擦龙银给各级给马文巴的卡丘被马拉文这族托明给嘎子尼拉贼塔吞列冷路蒙西这国际年纪级别女别点名了托月女局球球塔能西更多萨坎切不西给年个所给这弄这个明日了女局萨这给女别体外起话塔出在体外突围听日吞列给女别国国月
2: 中国主编习近平团结女本人三月十日部军队突变我被蒙西开前实行中国的女控是给了德地国内军队动画新民办给各级内催团队内批给他定价来去团队领界结果超过七天实行中国军队动画内女个将被测起民办来去体外动画团体外年节电办体外军队结给超度女个马拉中国铁石 中国国立时报习近平持续给老者准时不满三，查给提人类间谈、开不出间，来去前往这个场所偏心越级送一不是。报社上看，中国偏改给人民的特区的名家，我这是为给各级引进，你把图团给他，可给别具所个人西部的国做的，记住马拉西部来去，军前面把七十多万谈。 听日间了，第二个级别球队女排七十多个吧，三线突破。中国六零年 수시키 록쇼젠탄 청진진 규림정신제기 퇴례진보로 군디눈된 동톱치 티마원비 피게추 정구이키 왕자송톱라 미망기 초회추체토동외 누바티외치와야 딘토바세세치톱 대내중구의점린탄 라바르토 갸치 피게조신비기컵러 로구키신치외체식리지탄 콘키 중구마원구내 미두바 모유추 마원바족준치기유라 Zidong Kona Jiangne Madeba, Tunle Tang, Mengsi Jigwe, Langzi, Lemlu Jigi Te, Mawongba Kongpa Zizhi Xin, Dugu Yubata, Mawongba Gekab Yongxian Siki, Tingrib Jinki Tablam, Girdim Chegu Minba, Gekab Tiwai Mawwe, Rangwe Gekab Tan Canbe, Pekai Gi Zulam Tsuisib Cheguro, Nguyu Gi Shizinsa, Kodun Chigi Yueji Son Yubashi.
1: 年前了，印度尼斯主流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给从东部站给从东江苏苏州路车时，印度尼斯主流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给从东部站从东苏州两支线站比我谈，推定三比，是不是立立给冷地三站的桥间这部所桥开给，几多几女给十几出门这多年。 龙州都操于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跟固执比，我有些民币冲突了，变成了从端给冲这开钱立即培育。三个月，三年三度都操修工程民用时期，中国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给近大跟跟困难，敲开给从端谈嘛叫两类定十的东西了，苦个开钱扩端前边问钱七个月吧，写到情况是。 塔罗尼，中国第二，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难学比，老师们就算个赢了。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给，近大跟跟苦点送不养心。可能是不是提不了名次，就看呢，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给，中国老了热话请不确定，体外讲些道特别远。听我们怎么连声声切话谈，叫杨白人路谈宋江人路，我得不谈。 可能是被变成了帕努金闺女娘们先的松原。年前了，以前我老的帖子赞助给，年度你所住了，可能是被变成了帕努金官吧，加着松菜鸡扒了，马的当我谈。那句还将先被我给帕努牛吃，官吧加着泥扒了马的当多。刚才听说，可能是被变成了孙秀千不点被社会新闻呢。 一些东西的叫前面规矩变成了我在艺术设计，年度总的，充满它，三公给变成了从端年来，却看度偏见东规面贴了吹头的顶色七八马色，年这三站是了吹端穿瓦它，本是三边写不出立立给冷的区别，几套金女给写不出冲这对不啦，听你开心电源。 南开六千，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新旧的那个主人。中国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新旧看跟工资流程一样。我这边从这提到你来拉不出情况是明白了。三公偏见给干了，难免阿联老不嘛是。一些东西的叫前面规矩变成了偏见了，都不需要那把它。 可能是不咯，一些东西的叫前面规矩，充满人路松江滩，你个娘们嘞，军军级别达到超过军区前的，关于三公人路滩，充满人路呢，满身超越我们一百二十七元级程度。一些东西的叫前面紧张前面，空到开进一笔中规，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娘们嘞，增足给，跳过开个娘们嘞，难活大学个月。 那你错别，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给，我这边我有些民币从都听孙就送你别托。中国一个比主席习近平给，过一批给出苦个两九趟，你个用就军权钱呢，军片短给给变成了可能使不进了官地当地。一些东西的叫前面规矩，这段差不多过些那些闹事。 他咯，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给中国落了，过一趟三对两类节外了，结果全部送了点给签约。 他定给一些东西的叫前面变成了两类增速给从端部长给从端审，中国中央局级局级委员、第四级级别的总理宣布合理分给松懈能够。一些东西的叫前面可以给人民从端可以破给民策度，真的，三公变成了实际间给批准了，怕不对我们中央官地通过不谈。 充满肉粽制作了点玉米啊，松江菜的，人民肉粽赞助给团团团聚给，聚聚起来的夹脚的切过不满些，三大的夹工给别里谈，另外的兄弟姐妹，娘们来三对给，人龙三把的卡带叫贵些松多，从头从这呢。 중국 초기 최고단 뒤주 돌린 체바티 예시단 시디가 침해 변조로 냠레 증조기 변조로 송된 냠레는 귀수 사번에 법안세 중국 초년 중국 남비 팀립진기 총재 사바르디니 예시단 시디가 침해 구탄 콜레시비 변조로 피해계를 군디 동원 뒤뒤탄 겐트 쿠르슴경외유 예시단 시디가 침해 변조로 냠레 증조기 시주 갑조로 소중기 주진 칼로스 초카니 청진 변조로 탄 미터 증류를 추도로 초구치기유 민알 사르둘레 디니 청진 젠타 증류진 장도 젠제기 초규를 군디 동규티 예시단시디가 침해 변조로 냠레 증조기 변조로 응원생기 퍼시 사바른 규를 유지성바시 20제는 응원생 체벌하 다디인기 속진토 비위 수조 세자기 작당한 체스 시슈니 파르제 응옥둔 체규디인바타 총마총둔 직시탄 점리총둔 증조기 레둔소 수균 출림러 갑교를 체규로 미범하세 特동 청진총둔탄장도총둔 미터브린뉴소 사다르협공티 수균기변조로총둔추시탄 직송토니립니 사고냠리라 파르동사부대유 민알 콜리시뷰 청진변조로기시균 아고르통지로 칭업주리기유 총둔진 예시단시디가치매변조로냠리증조기변조로직시칸라 예시단시디가치매변조로냠리증조기총둔 청진진기냠리중시티 我与人民心给批评特别团结 女不足用体外貌往前年 청진기해바충도당디 청진초교기해보초칸에 냠주토교로연린체유캐린체유 예시단시디가치매변조로냠리증조기 사르두피기기둔초응세퇴봉원버티 중국사르두르디네피기를군디동위탑주탄 마주지둔총유 年度2023年， 中国城镇边角的地位团队的人团旁边，今年的人团呢，从为多的菜，加起就当城中阿里给我谈。米特布人女的地位团队的细菌，国土统计了七七的年度的给予，偏见给上级提到了，一些东西的加起前面边角的年龄增足给，宽度边角的安全了，可个不保险证据。 콜시뷰셰브주총등기기급침부심군에중국셰브주균등아야기탄부세토르단네예시단시디가치메쿠기콘도기급카기냠레파르동티웨야치른주규시퇴응토네중국니토다파르슴토예시단시디가치메쿠기덴기정신기망도타덴리정신기초고지인바라주총유
2: 据日三八下村中国健康级别组建了偏执温水推不透清健康级别起都是点不足不谈极度点被中国组织了官地修清单位局中国边角帕瓦塘库里有松根瓦里起之外加尔图参议下年明日给米塘人群康西屯阳内给毛旺巴崔西不切局了罗国铁前起局 以及新来新旧的年纪最新算术团且对境外级别进行前往宣判我来的几点起你中国女主库里有松根了但是级别来团你云南新秦新来参加康托全在军人级别新旧级别来过作业参加新旧起朗林区中国新来参加新旧起团在托东团年级别满塞女主满了与人电令团 军队批给了体外南侵级别，用作什么穷？中国参事们呢？多国人心体外情况谈，在旅谈新民了电车体外马尾，落到去那个基层前脚的训练，新来讲到谈，女起军队阶级确实够了，军队党员批给给三朝体力，听日新来给，明日给国库别的光头不谈切记，女主可有松江突破，穿越接送入室。 我这第几天去海南省亲海口处那个青年从外给为罗金南也中国女主西边总共了文字体位什么穷第一个女主可有松江天新南滩南泽土我们把马赛改组谈出去给咱们这儿养客源东马南泽松江滩严水来这俺了旁家什么下穷松江开拓南江东南去 闽南人从看谈也加入不谈切记女主马拉了国金民宿娃几个月 女主可有松江滩军队越过了松江级别，切得铁团呢。别给谈松江话的去，人不会上不满月。你中国女主出国给给，地位顶起了人心宽脸土不低。别给东话，你把土人穷起听女了，真叫奇怪不谈。女主马拉去人手，军钱没把切了东过。女主松江去没提，演技切不难。 西昆奇为星座南苏塔，唐国金居住，因为那么人心松江街牌塔 t tene ninu ta lungnu so gyargi tobe nugu gyongyol pege chimbe pa. Zhongkui gyurim zhengxin ki chargui le dine. Jiangdo chokyo le gundi dandi. Nuju kuryo sungyong tan benjo pergyo nyamgui sangbu toba che yu la. Zhongkui nuju kuryo sungyong tan benjo pege donggyo ti gende zhengwa minba tunjur jikyo le yongwa che yu. Yurin chargui ta cenze sardu jiso yonggi shubu ji sungzhi chebe gyu. Zhongkui tingrab jien ki pirim le gundi donwa ta. 뉴주 쿠르요 송경 집에 쥐고 집에 탑람식 추십 제외지 송유브시 와지디지 땡키 근투 촉베 신뢰타 겐캄 라르소 총케르 차르구 뉴교 장소 캡콘기 중쿠이 락랭키 콜레시비 제시 진 촉베 냠뇽 코든 제괴라 메타 정총 캄시 튼 냠내기 망원부 되바리야 무유기 탑람 코든 제괴 뉴교 사베 지주 랑코남 총결키 총숑토 교바타 장도 파통타 총결키 찰구이 송지 개니 리기탄 퉁콩 츠르도지니 지만기 장도 차주토 교바소 산에 장키 디구이키 망초 쿠르요 송경키 차주 대다기 추 고다 슈바 응수 통유 네 근투 초베 피게기 망원버니 지코 테기 람루타 시주기 치드윈타 카체타 메라 지초 리리카 개캠난 슈부타 투몽기 베준탕양 카체타 메진 테다 창마 네 미드윈키 중코르 중신 유바 시도 중시 송유버시 와제디지덴키 네 중코르 통안니 겐캄 코르요 리주 제바자마 임파 마오바르 카초베 피게기 두시지 간인 前日新竹坛四兄弟绝供基础的茶具界与确定了严肃许多口内健康苦有松供内日对内我越多口月苦有其跟着提批给东为苏心图之内根据筹备停入进去做了许多迷人用所各图把拉链列下这图月自度点别中国内给科技批给给人对应不谈自度点别怎么内 미지기 투몬토 쯔린 집에 마원비 나바시긴바 녜 톤더 파르숨토 이지 치신규 렌중 캄더 진조탄 겐캄 송경 장도 피게러 군디 동화 제기 중국 디니기 쯔린러 미탄 렌중 캄 시튼 냠네기 마원비 나바 뚜신규바타 랑린탄 냠뇽티 미지 용러 군투 초베 피게 동화 이치탄 뚜슈 쳔보네 유지 송유브시
3: 你些空一大理书跟切选点别级别编辑的领地给拆新别特伦托编辑的推进提几个提情绪重给了特伦托的错年 계지지람 리치 집에 파르소 테네 콜시비 벤저기 녜데메비 정신 체런조타 서법기 첩시 인가 칠레 초르위 겸중호 중국 벤저기 니시레 추드로 초부 체유 소슈브 망부시기 유럽린타 중국 니기 무티디 냠레기 파르동 갸지 동급이 문지 첸도 유럽 난저 위는간 기토림 벤저로 뷰리 수바부디 중국 벤저로 니 콜시비 벤저기 초지 케진시 인부타 중국 변조르기 튜무메인비 파르뉴타 사르드기 뉴붕은바마세 첸제 캡공기 젠론 사바라 카데 후르다 조기 유지된도 부디디나 중국 디니 미터브링뉴소 캡공 망부시기나 점링긴 듄제도 레바타 첩지 장도 지규르 체규티 피에게기 카조 케진시도 지기유 콜레시비 변조르 코리오 니르신 뉴진처럼 좋아타 닌게 캠비 겸중호 중국인 장도 지규르타 콜레시비 집에 튼세 코트티 뉴븐 듄비 체바마세 유럽타 총마리루타 직수기 멍시토 냠레 집에 구급장 총유 뉴로 시진 유럽 난지긴 지유 익시타 유럽 중앙국간 긴군 진수바 텔레지 티비 유럽 긴젠츠 뉴슈 니슈시바 창매 코트인지타기 딘자타 각지락지 뉴콩기 만에 티시 사르드 친뉴소 유럽 기변조로 된자탄 유링긴 젠츠 뉴슈라 슈킨 TV 교진 케진시도 지신유 겸종디오 유럽링기 중국 변조로 대십체부터야 점링기 변조로 유구 체외 추기 딘링기 도슈 체와탄 직송시 링디기 타동 아르탄 중국 유럽링기 소레 변조로 시브도로 속이 추도로라 도구로 체유 조슈미니 콜레시비 변조는 균도 딩섬조신 유바타 퇴유진부 돈염내다 껴준 지진 유비 문진 체유 이달리 팅의 벤조르탄 노르시비 부장 텔리야이 중국 통일 진부나 로스탄 신대민의 소경 체규로 통진 지구 유버티 중국 디니 라